盖嘅，呢个应该俾我哋扣税啦，我哋增广见闻啊嘛。好啦，咁我哋又转一转，我哋听下歌，休息一下，翻嚟咧，跟住落嚟咧就会有一个好重要环节，因为咧呢个环节咧系我六月嗰阵时已经 announce 咗啦，就系我哋会抽奖噶，转头翻嚟就话俾大家听抽咩奖啦。